0: 시계 1,000원 한 개는 300원. 네?
1: 할머니 왜 천원어치가 더 비싸요?
0: 그러냐? 그럼 내게 줄게.

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

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해버렸다. 내 피부로 읽을 수 있는 사람, 내 피부에 닿아서 나를 울리고 웃기는 것, 내가 가사를 쓰고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,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, 읽히고 싶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.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써내려가는 것만이라도 한 권을 가득 채울 수만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. 밤에 두 눈으로 담아야 할 것들이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. 다음 밤에는 꼭 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고 싶다.

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.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.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

Yeah. Show me a picture of the girl you drink with.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. 전보다 더 많은 노래를 요즘 들어 너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.

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쨈입니다. 좀 전에 일어나서 잠 덜 깬 목소리입니다. 죄송해요. 주말 잘들 보내셨어요? 제가 어제는 할 일이 좀 많아갖고 음악만 종일 전해드렸고 할 일도 많고 또 이번 주에 방송도 너무 많아서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그냥 음악만 네, 그랬고요. 오늘도 종일 저라서 신청곡 사연에만 멘트 전해드릴게요. 사실 제가 오늘 음력 생일이거든요. 아무도 아니 집에서 하는 생일인데 아무도 생일인 척을 안 해주네요. 신랑이 땅 한마디 하고 나갔어요. 저녁 시켜 먹어. 그게 어디예요, 그죠? 아니 아미님 뭘 달라는 게 아니고 아니 저번에 방송국에서는 8월 4일 날 했잖아요. 네, 아이 고마워요. 그래서 종일 방송한다고. 네, 아이 둘 다 챙겨 먹으래. 고마워요, 아미님. 여튼 그래서 여러분 신청곡 있을 때 멘트 다 할 거고요. 노래는 그냥 쭉 나갈 건데 아침에는 좀 이따가 네, 한 9시쯤 되면 9시 다 됐네요. 댄스 오드도 걸어드릴게요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, 여러분.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. 여튼 그렇습니다. 고마워요.